0: 我还真是、嗯、真是碰了。
1: 对，
0: 可能他的头发太长了，
1: 是那个肩那块，
0: 嗯，
1: 下来的时候碰到那个下面的网子。
0: 这真的是很多不利的因素，
1: 嗯，
0: 就是一点一点累积给到澳大利亚队这边。
1: 那这个球就没问题，澳大利亚也没有挑战的机会了。
0: 对，没有必要再去跟裁判去争论，
1: 因为这个球确实是碰网，嗯，还是要挑战。
0: 就希望把这个挑战当成暂停来使用。就要挑战拦网的触网，
1: 那就是挑战上一个球，上一个回合的这个拦网。
0: 对，
1: 如果挑战成功的话，那就是澳大利亚得分，
0: 嗯，
1: 因为他这个是在最后一个回合的碰网。就先看看他这个挑战，
0: 队长佩里去沟通。
1: 哦，他应该是前面澳大利亚这边打了一个探头，他们说的是对方二传在前排有一个拦网的动作，
0: 嗯，
1: 起跳，然后碰到他手了。但是这种球不知道能不能挑战。看来这个球中断时间比较长。
0: 对，这个对于运动员来说，一直打没关系，但如果说你突然之间停下来，身体凉了，那可能这个比赛还会充满着变数。
1: 对，因为一裁和第三裁判都要跟挑战裁判沟通一下，他们是要挑战哪一个回合。那如果后排二传他起跳以后手还是没有高过于网的话，也不算他过网击球。
0: 嗯，那这时候澳大利亚队呢，趁这个时间就是打断一下韩国队的进攻节奏。
1: 嗯，
0: 来看看，
1: 就是这个球，这后排二传，这个球没问题啊，三次过网。
2: After the review of the block touch is not the block touch because the player is under the net, under the top.
0: 嗯，
1: 就裁判也说了啊，这个是在网子底下，你跳起来也没关系。
0: 对，
1: 这也是每球必争最后的机会了。
0: 就现在就是尝试一下，对于澳大利亚队来说，就是我试试。
1: 对。
0: 发球没受影响，四号位再扣。拦网出界了。后三进攻，篮网这球直接出界了。
1: 嗯，自由人也很谨慎，一直跟着这个球。
0: 对，自由人朴京民呢，看这个球要落到界外去，自己也就没有再去跟。
1: 嗯。
0: 一传一扳，
1: 跳攻，进网了。
0: 再扣，哇、哦，好球！
1: 这下手非常快啊。
0: 嗯。14-8，韩国队是拿到了这场比赛的赛点，看能不能拿下赛点。说有五个赛点，我们来看看这球。
1: 哎呦，这球没传起来，
0: 那还有点危险。在四号位，这球直接扣到界外去了。二号位
1: 还是有点着急了。
0: 对，韩国队叫暂停。决胜局的第一次暂停，稳一稳，稳一稳队员的心态，这才是最重要的。
1: 这个球也把一公布置一下。
3: Let's protect here. Let's show.
4: 여기다른거
3: 맞아 Hey, big to spike. Big to spike.
4: 때리지않다생각하면서때려야돼 Rush. 급할 필요 없어. 받아
3: Let's go. Let's go. 가자.
4: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